0: Μετά τη Γάνε, έχω ποτέ εμπειρία. Τι είναι, μέρε και σε μάρε. Κορακάντα, χασούρι, κοράγκε, τουλούτσι. Ένι, μανάζολε, ιατά, κάντα, σε τέντιν, νοένε, γεύα, σόλβετα, τη σουζήσιμη, τα. Τάνιαλε, Je kanda ene dodi ade shishin dodi ne sung shabe di di kora nge de tatu ta ten ya ji shishin bu bu de wo ten ya ji de ta ni ge wan do a su kha so da phung gam ji ji ge be che nam nam ra mang gu ji shi lam de sung nam sha mo sung shabe ji de de da jang ene ji de ta ni de yin de se ne ta ta bo mo zhu wei yin se ne sung yin de zan ne ta o 가다 가실 전다고 제발 자세 연구하래. 나 지는데 중디 이제 다시 막 하나 줘 그랬지. 다 넘리베 이니 셔야 돼. 다 견 좀 보여라. 견 가야를 슬라바 이나. 아니 저랑 게 치 숨어려야 지기다 상당에 에라 미네 차단해야 되리. 저랑 게 지니 치료 전주 못 가베. 아니 근데 최지 다음에 되게 팽기 연아야. 저랑 게 용어려야 그도 용어 먹고 있는 것도 와. 디두기 뇽아 영한테 버디디 고 디두 차되게 요아래 엔 델레야 엔 켜랑가다 순진 이동 그때 코는 이때 광배 켜랑게 엔이 가서 디두기 다 뇽아 차대 봐 딘디 델레야 엔 차다 그드스 그드스 가도도 와 상담시도 와 엔니네 켜랑게 엔 송아 레 당연히 디직시 데네 림바직리야 우마베 나라 엔 치진 미시바 넘리베 따와디 최지 담에 라과질레 셴시 순진 이동게 데코는 최지 담에 라과를 셴시 디당라 에니 넘베 디네야 섭두치니 에니 송어시도 전도 먼저 가서도 마세베 짐바테야 담을 먼저 버리 셴 송야 직제 따 우마보 룩지기 아니 치 송어다 난 짐바 그게 이와 마치버체니 니가로 가다 에니 니가 쇼르베 딱 가다 치 숨어 치르 던져봐 마가 치르 던져봐 샤 이 교양 좀 넣어봐 아 치르 샘잠베 샘잠바다 내저저 우머랑 유베 치르 던져봐 뭐 줘버려 세대야디 치르 딱전 자연이다 그게 많이 배 인상 단 니 수진 초지 참이 니뭐 인도 산에 된대 그 탄에 자연 인도 산에 그 니 좀 해봐 차체 아니 연아 니 그거 치 시부로 샤바 인도 산에 그 아니 Then many of you that never is under the tent of a digitally. Get it that what did you have in it? Now Zimbabwe Shashanaya, Zimbabwe Shami, Shana, Devoy Amari, called Yul Denny Shagore, Chisuma, the Charlotte Denny, Charles Yavan Nursing, Charlotte Denny Shagwa Nursing, Jenny, Chatumor Denny, Charge Shaman Ulla Denny Shagwa Nursing, Now Zimbabwe, Gun Tuni on the Vishinusani, Zimbabwe Shami Umari, the name in the Sunday, Gun Tubi Denny, or Casole Shagwa Shimba Indusani. 치든도 최대에 차지 차라 때네 따버지 용초도 와스 자제 리드 전에 치든다 낭즈번이가로 연의 연념 매는 매념을 와스 자제 인도 뒤 여와 체크 좀 민도스 근데 다다 연이 조조 지금 즘바 가서 다 일류 때네 지 뒤도 소화 용대발이야 아니 거수 그게 차단게 뭐야 년부띠 년부때야로 미세미 누가 와스 딘 딘네가 저 정서래 어 내가 타는 전에 다시 돌아서 원이 집에 돈 세야게 다시 손님 거야.
1: So this is how the Yogacharya school interprets the mean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In contrast, the Madhyamaka school, the middle way school, develops a different read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where they would read the Perfection of Wisdom scriptures as being literal. And accept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statement that all things and events are devoid of any intrinsic identity and intrinsic existence. And so they do not make distinctions between subject, the consciousness or the mind, and the object, the matter, and the objective world of external reality. For example, one of the text belonging to the Perfection of Wisdom class is the 100,000 verses on Perfection of Wisdom, in which we read explicit the qualifying term that things and event do not exist in the ultimate sense.

0: 우머데니 퍼징기니 정로 다와드레샤스 아니 사만이 퍼징기 링주레스 리글럼레스 두어 퍼징기 럽저레스 저 퍼징기니 정진레스 저자네니 대 탐절로 아니 부딩가절로 싸워데 아니 시진드레샤스 리송이므레
1: There's a story, the famous Tibetan scholar and master Jamyang Shepa Ngawan Tsundru, the great author and also both a highly realized practitioner and also master Jamyang Shepa, when he returned to his native homeland, someone approached him and told him, made the observation that Jamyang Shepa, you have a great reputation of being a master of perfection of wisdom literature. Does that mean that you know your expertise in other subjects, other disciplines such as Madhyamaka and so on, is not really that great? So to this, Jamyang Shepa replied. He said that if you look at Madhyamaka philosophy, Madhyamaka philosophy presents the philosophical standpoint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nd if you look at the study of epistemology and valid cognitions and logic and so on, then what you find is presentation of all the methods of inquiry and analysis and reasoning, which is a medium for the understanding of professional wisdom. And if you look at the Vinaya, which is the monastic discipline studies, then what you find is the actual practical precepts that a practitioner of perfectional wisdom must undertake. And if you look at Abhidhamma, which is the category known as the manifest knowledge or also phenomenology, then what you find is an enumeration of all the taxonomy of reality, which is found also in the Perfectional Wisdom Sutra. So what you find here is the study of perfectional wisdom really is the foundation, it's the root.
0: 전에다 가서 수 동보 동반이 수수 자리고 살체 나전에 수리 동반이 셈이 동반이 이제 수셈이로 써야 되기 다 가시오를 보게 자오시름 나리아 산제 남지 취했던 바 담반이를 해야다데 지들 군소 담바도 담배든지 담보 오세니 에니 담반이 다 숨겨야래 지든 군소 담바도 담배든지 담보 오세니 담반이 모두 숨겨야래 담반이 모두 에니 지단 담반이 타네 무디베 숨네 숨겨야래 당연히 지라마와도 너대바도 샘삼바도 사물로하게 담반이 남샤한테 샤인겨야래 레디이네 지다 담반이 다 데니이니 모질로 똑바 타대기 다 담반이 샤니 다 가다 최저지 때네 데니 모니니 샤대야지 나다 데니 뭐 이르잖아다 가사 주고 지도 군조 담바당 담배들이 담보서 송대야 돼 아니 타니 주베 다 주시스네미도 가다 타니 주지 아니 니에들이야 아니 군조 담바서 아직다 가다 낭접 대응하는 시기야래 낭접 대응하는 주제가 뭐지 야래 다 될라 군조 담바서 야래 디 당시에 전에 니에 좀 말와 고 마다 마저 안에 고 낭접 대응하는 다 가족을 보기 패는 대등에 타니베 참아르베 용수 다 되는 시기 들려들려야 이니 구조된 바 쓰기하래 나 속아 이니 민저와 배 망고 용대하지 이말에 야채 붙여기하래 다 단단된 바 쓰잖아 이니 낭섬 대인 말씀 바 대 된기 이루 이루 삼 된기 시루 진저인 바 다시 쟤네 이니 쟤인도 자네 다 니야 지금 이니 터두기 이루 삼 이루들 니응구야래 자 내 이번에 좀 달라야 단론 담바세래 자 다가다 춘이를 쓰기야래 아다 춘이 가서 쉬면 이제 춘이 양가도 내가 매번 인도자네 춘이 써야 되고 시지 아니 모니 주변 떠들어 춘이 쓰기야 봐 인도 꼭 가다 동시 지기 아니 각자 떠와 뒤 때는 춘이 다 가다 가서래 시작이야래 춘이 못해 고기야래 자 내 이번 인도 다 시지기 때문에 이래봐래 근데 인도 술래 동반이 샘머인스 동문이 이제 수신 많이 넣었어요. 다 두신 돼야지.